0: 쭈그룹 가! 오빠 못 땄어! 앞에 젖은 거야! 젖은 거야! 젖은 거! 버린 쭈그룹! 야, 너 그 끼니, 오빠? 아직도 하는 그룹은? 오빠! 오빠! 그룹은?
1: Kecelakaan terjadi karena hilangnya konsentrasi. Stop penggunaan.